0: 안 나.
1: 왜 이렇게
0: 허잡이?
1: 그러니까 그거. 나가드는
0: 나가드는.
1: 아테세미 아레테리 바크노시 오시오톤 루톤 루페니페야 루소프 루페 브루브리네스 아우이 모타니 솔로 소클라스 루페벨 샤투 일라 아우에 피사 라가드네스 아테세미 루톤 페니피 브루페 예아 아우에 소프로퍼